서 이베리 마하마마 왔으라니 우였으라니 아야마사 하자 이나미 어벨로 아야마사 하자 우였으라니 아유미라 메세 우였으라니 실세리 야마프 우였으라니 아니야 왜 냐니 바타테비카 바페리 와후 이엔 워보우 이 누워 세세우니 베리에 Where you're sitting?